0: 아침이야. 주중은 리즈모 나비게이션 디렉트 테미스 클리어 포에르 수즈루 랑웨이 34라이트 앤드 루스.
1: 디렉트 테미스 클리어 앤드 루스 루 랑웨이 34라이트 진행 투투원 땡큐.

0: 어프로치 아시아나 101 캐스트 라이트 듀스 찰리 브라보.
1: 아시아 101 라이트 파이 헤딩 180 백사트 파이 어프로치 포 3D 스피드 210.
0: 라이트 헤딩 180 듀스 스피드 210 아시아나 101.
1: 스프링 포즈 6,000 레프트 링 320 디센드 메인텐 6,000.
2: 턴 레프트 320 디센드 6,000 제스프링 포즈 6.
0: 어프로치 아시아나 101 캐스트 스피드 200 아시아나.
1: 아시아나 101 메인텐 스피드 200
0: 스피드 메인텐 200 아시아나 101.
1: 아시아나 101 and turn right heading 200.
0: Turn right heading 200 아시아나 101. 어프로치 아시아나 101 리퀘스트 heading 220.
1: 아시아나 101 트라자 turn right heading 220 and maintain 7000 distrophy.
0: Right heading 220 maintain 7000 아시아나 101.

0: set at free throw better reset.
1: 아, 또 좀 보내 주세요.
0: Request better reset.
1: 아, 타입